아상가 무르가 안다고라 아상가조라하라무고라 아상가마르가르자해조라 아상가르바다야가마해 아상파피바바가르자해 아상구디아르구디피라해 아상가말레시말파카해 아상은 다.